생각해봤다 끝을 모르니까 자꾸 빠져드는가 봐 매일 밤 자유롭게 헤엄치려다가 결국 파도처럼 부서지고 말아 밤은 갈수록 길어지고 검어져 때론 달과 달 해를 넘어서 답을 찾다 자꾸 돌아보게 돼 정답이 없었어